난 나세 하이테르와 칸 카샤와리 엠메 카마카쉐 에이 티아바 미훈 데데 미훈나이 와키와킨 알라하 타카 하꾸 마구 호둠가 빠임 웨 티브마쉐 덴 티아바 미훈 비스나 피쿠르 쿠르마쉐 티아바 미훈게 에쿠리아 에바히 무함마드게 파누게 키바가 에베스 모야카멘네테 가다 웨겐와 아자비게 쿠린 에아메두 티아바 미훈나 비루웨리 캄게 하버 데바 라술 아 캄가 메누이 에칼레그 파누에